0: 저는 뭐 하나씩 수업 지원드릴게요. 그러면 뭐 저도 수업 이거 하나씩
1: 지원드릴게요. 번도 율대였지.
0: 저도 만약이랑 비싸게 쓰는데 그랬지.
2: 그럴 수 있어.